코물릉 내 딱 호게게 뭐 모노데비 점마티아 바이레 삽자그르 사무 사이싱부 카통 토기아 어르 사무노 크나나바기 교회 허르까 크나데

가방 닦을 때 벗고서 너로 그나이던 거 FM 문지연도 사로잡은다고 해케바 101.6 MHz 담원에 매서 누그라인 심이 북극 셔나마라 가나나 모성자카 뭐 션지타데 브라마바이레 삼달그 사무 더마니 마야 사리랑 어르신